참 툴툴 참 좀맛 만통이야 다 토티에민 내에민 지금 마업 일이 움딘 야야 야 니냐 이작불 우찍다 소사랑 사제배 닥두종이야 티스우 노음불 쭈우쭈우시 일이 자원이네 미리진불 다 나야우 야우랑인불 다 친지해직 일이 우출라야 움딘 직시민터더니 움딘이 지 마야배냐 이제 안에 미리진불이냐야 다 브라나샤 이제 샤다제 아직오메 이털 브라샤 이샤다제 다 브라냐탈루 텐쇼 진앙배 나와마가야 기탈 되자문우 다지규제 플러스 톡툴 애니 게 라저곰은 년서지 인연다 왜 라저곰 이 내랍 년아 아니 다시 인연에 리꾼성 여주네 주변에 자와 왕진 세기 말 사투구 놈으로냐 야 피지지야 마땅 사장 블레이어 중 놈으로냐 우중 리비나 인네 지든 레시 두부 인니 마더레 배 개베티지 라이 이트 리쪼소디니 움준 두부리세 미눔쇼냐 야르 리티제 비당 생긴당 강리가 내조지 비당 비당 레시 이제 기야 내조인 마더디즐 생기 비리베 이가 니트비스 니스야 이제 조리 지가 미눔쇼냐 다 말부지 자이당 이제 조지 이당에 라신 레시 이제 옹야 이틱티좀 내좀야야 이제 디 수야 수인 마더 틸 수가세 이루어서 쇼냐야 직야 푸유디 지가 무늠 쇼냐 자원 말 티세 나냥제 디네네 젠젠낭 인디네 배당배당 레기 깨월랑야 이제 감 좀수인 마더 틸 비리에 세니 무비스 니스야 두북 이티 사지디 무늠 쇼냐 말에 프라낭 인디네네 털 수쇼 태가 나니 브라노 이제 내 나리에 생은 레시베 깨야 이제 소인 마더 틸레 나리에 수가시 어서 쇼니 샬 라소디 미눔 쇼니 약부 리에제 노베 기나다 데고이나다 민도이나다 지싱 메독 시티 지인디네네 라랑 소소시베 체야 자소티 마더레 때가 제기티 어디 약모죠 이 아니 미그이냐야 깎고서 준전자네 무능죠 신인의 집박 노력 사지태가 예시 닥보야네 마땅 탐험 문우 탐험 유 레임쇼니 다 집박 랭태가 인디네네 미제베디지라야 코스 이가디 민더디 보드네도 요인네 탐험라막 줍주티레 샤미지가 무능소니 빈에 집박 빈에 똑지에 음딘디 노니네에 Mi jebetisi rasika laya di sas yo inene bene tokong nyinga be jumatile shanmisiga merijim shonya ilen inang ka mabrang mayoya ya tamakse zune dakshu rejim shonya prasi ehnye utbe inang ut ngayisha duzu inang sima nyiyakse itang tol shubtang shale ngara pranang ehnye de nye ya dalinit utko ya shato o inang nye ya ta prasi ehnye Tajik yuje laju gomsi tol besel dalinje eya. Tue yirprak tsubat tsudi liudia nyanbe enyas. Ibe machiadu du cho ti tong nishin cho neji motong daha nishio enye. Donda zitka nishin mal tizit gaya noon inang gana monshio enyas. Inang ha mogosu inam zi inam goririria ya zimin todot umdin matla shiti nene. 육다제 풍육구지 인왕시아랑 풍육시오니 이인 이름부 릿배 찌든 레시 두부 인예시 둠부르니 릿 찌든 레시 두부 내니에 내지 소소랑시 닭부터야 수놈부르니 이배 멜롱의 모두수 모동아와 카시의 민왕 시대 이 모두사와니 나가 에놈요 음마가 나아이니 이베 내라베 모두서 나시에 직베 든 미니마 아니야. 신년에 내 비디 주네 유 덤빌링 요제 비디 천나 이깜 덤빌링 깜베 지든 레시 두부시다 임무르냐. 이니네네 자갈지 자갈니에 디니 자나니에 이제 호르 임부 보에 임부 리 임부 베일 임부 온딘 마업 놈 무르냐. 이네 이빠지네 랑 소소시베 왕이

소소나 왕야 수노 무르냐스 개인이 자갈지기 취지 제뇨지 왕야 수노 무르냐 자나지기 찌지 제뇨 왕수노 무르니 홀지기 징게 제뇨 왕수노 무르니 리르 제지기 염부 제뇨 왕수노 무르니 어 이제 이지 막아나 한 모사 아니 이빠지 랑랑 레기지 꾸여셔다 임무르니 임신다양 이베 카시베 지민토덧 직 자도지 이낭베 유구 이낭시에 닝가라막 따임지오니 신도 딘데 까나기니 집에나 이베 움딘베 딘루무누 지민토덧 무빈셔다네 레 까나니에티 나당시에 넘시오니 레기 지문여지 티말 먹고 먹고 이네네 Juni drepnyo ji ji rarang misi ji muruni. Legi drimunyo ji ti mokoso yinene. Ta nyene yi nyo ji yewadrang chel meti ji muruni. Ijili tinne, ti nyesha tinne, ngokbe tenbeche umtindi yinne. Dela tinne, korwa dir. Oto tinole tin kor zuba, datagangye desh nolgak zomzug ti mine yinne. Na na, tokmak duyub tsune, chikso sarang si, Sajit pe gyeda ya ya. Tabi tan sengi nangay di nene yar gangri jie pe deno ga ong minu na na tokmo mebok su ne bitan aji ne ya minan kor ya da ya sugu muru ni. Da mar bud jie penang jie di nene ngar janang di nene na na tangbuk zhuk su ne eje kor ya ne ya sugu rin matol deno da ga ong som zhuk di mini ni. Da mar shu jie na nyang jie di nene jensen nang di nene Nana Tomak Duksune, Ejibetan Neya, Suin Matadil, Deno Dagong, Somsuk de Minmurini. Taitan Panaidine, Torna, Suje, Branoje, Nana Nitang Neya, Korea Zun Matadil, Deno Gajazomia Zudi Minmurmeni, Ijabur, Tempersanje, German Desi Indine, E Rodumne, Sumuji, Y Motasani. Itinang Gane, Chippe, Simjan Ganyasel, 즉 판도유 이 너무 모르니 천랑 민왕의 닥도 중 운빈 디셜 집에 목 제박 있니 이가 틀디 이리디 강정 무중야 운빈 라소이 내네 웃자원이네 즉 가가랑 초고 되니 그리고디 자네 무는 모르니 다이틀엔 이낭 랑심 이낙 심읍베 리우디베 딱제야야 심 담에 무누야야 딱제 리우야 아니 Sianji Dakdo Sungwala Hamba Topan Shakminyan Da Minangay Sajiti Dakdo Sung Wangzu Jika Iraya Dejamunu Hamba Diya Shatna Masyatna Inang Iji Topukam Zane Munum Muruni Da Minang Rangrang Wangwe Sajika Rank Norji Rangay Tongya Dakbu Zheyak Choyum Muruni Itangoda Yeru Inene Dedal Jena Tabze Meyi Obnangoda Yeru Inene Adangaye 타몽니 쬐바지 멜진부니 어 제니 금주 불연예 멜진부니 우디남 미남 어 이낭 류 삼루통야 이낭 시마 니가 아니에다 어 약말 잘하지고 무슨 애냐지 이직다 이제 약간 프라조지등 대사문화 털란 딱다 티랑 하지고 무슨 샷내 문우탑디숑 빈의 곡말 슈가 삼부디 차장디 약말 하지감이 샤돌레 띠냐 답라낭 자루디 컷 팀나시드메 시팀나시드메 문우디종 다이직 주제 답라세 징예동이네 중세 딘바 따도 징이 나 독제 티이낭 하람 이낙 딘바 노욱 지디야나 그룹무르니 인디네네 원장 디게 땀도 되니 인디네네 다 이대시샤도 땀도 대신나랑으로 대강의 토수니 이니네네 우주 캐버지든 마디나 따서 미캐베니 간간 마업제 우띠 미스 둘 모유 직다 우 직다 엄든 디오시 그리부카 무는 모르니 빈에 다 얻어 티셔 이네네 삐자네 다 쭉부스지기 다시 매체네 직다 이제 낫 뉴팀 디시 직다 그리부카니 무는 모르니 이모도 어 디시 샨낭 체지니 이땅 얻어야 야 약시 징아당아예 다 그리스 제야 캐비나시 약초의 물이 예배 캐비 낙래 이직다 캐비나에 신예시

0: 지 아니 계시게 제게 휴관에 뜸질래 아니 시안남 제 뽀뽀욕 뽀뽀야야 다털 맞자겐지 아니 잘하지 고모니 내주 내시 아국 아니 류 니바치 다우드게야제 신눈부 다우드교제 류순봉거다제 다 잘하지 고모니 아니 내주 내시 다 말 프라나님의 게이야 다 배당 프라 달루 텐쇼 나셜직다 다 이르프라낭 강압디베 솜베 싱아르베 이셔 땀디시죽 노우냐야 직 마레 샤다제 에제다 프라간게 달루 텐쇼베 로상녀지기 직다 이제 털 달린붕어도 네이 통이야 프라낭 배당 솜 쪼냐야 야 르제 냐간 님불 지 나냐가 냐간 님불 마르롱 치낭 Nimeka no now imur, the gump sure near ya. Chipet, chitong. That gong some lipranang gump di sum. Oh, do ya talk to the own shuji. And the haja gomusi. Chick that be chitin sure ya to name or the yer grey. Oh, chick pimchinang to sum or the be a je cheya. Chick beat her asia domuni digate a mess on ye. Je je, two tonum yansen dung. 가상 최저 숭든 땀 다기 체도 슈삼칠 답자 남사 야체외 뒤당 뒤라 투마 투니 신년에 왜 답라 일반은 류디야야 내랍 년배니 다당 태심과 당반은 동봉야 일이샤도 맛바지 차장디 직털 슈업당샤인의 샷 당연히 슈업반은 차장디 좀 뽕뽕디야 디야오신대랑 아직 유제 일반왕님의 털 달린디 즉 도저티 레익삼신대래랑 말의 협약안이지 망루지기 초원의 루시가 넣어지기 이빠 차장디 직털 뒤에 좀 믿어야야 다 리틱니 지지랭원어디 고르니 이내 다 아직 유제 강예배 좀야 강압 계점 라송어도 취리인니 취리인부 나 시아밭 강예디 좀 차룩 뒤제 다 이 땅에 독술 불안한의 샤도 맛밭 직돈밭에 하람들은 학제 문우야야 증가의 샤망무샤 토래 슈수우니 다이 슈수주제 대대로 슈베 내갑수 자 답자 치중 패머치 장대 장담 나족경이 다 내이 맛밭 이 땅에 샤도바 차장디 토래 슈구를 다 슈 텐쇼 프리쇼 어느 배당 강비 소소라랑시베 Tam be nasok midi zizi naganaga be mampsiaka nasi ini. Da ini palcher itbat gampti tsik talu nyingbat sur dusya ti yabu dun yantik togi nyingbu jebe jad lochin sewa nyojigi samtul jebe ne eisha di ini. Dundi tsebe tarjik sung che tu mrawe tam de la ini. Oja wa donda uduk donda ga da pranange sur matchaduk. Tamjeni, Nasa Tane, Gueshe Jung, that been a na dampne, Chago Josu Noye, Shadow Chica, Dewe, Samdon, Sambashi.
1: Sanyan as it a man builderim go damp, Namdalima, Tongon Bak Loban Surba, Lamakisan Rubus, Shusu, Chatri Namdar, Kurim Tamsisan Umber. Sanjana Uzumar Mutia, Kurin Nibichich, Noron of Chise, Lenche, Namdalim Sanasa, Sanjana Utipka, Tishik, Namdalim Chidus. Major Mapjidar, Jajilan Kaliti, Major Jatini Kablichiniska, Sanjana Shal Uzlirim to Lungchinka Tawang Shudumbur, Sanjasama Nobduchuze, Lenatin Karm Kalichioni. Deshi chilo nidong kelikro lok chinidun bak tarik kelinis boi jalo nidong jenen kene chiksum rabne meta lok boi dawa duk bak ces chiksum reza dawa imbur lanyana da deshik nizul je tenso banang tupton deshi si shusu sanasa Desh diagar drezo lo sabaka chilo nidong kelikro lok Lok Pariksha Sanshodan Nyax Tsungdi Tsonamambur Ozo Jagar Uyi Lunchen Kujab Jitendri Singh Si Tsungdi Gak Lejibanang Kloyax Tsonamambur Ozo Jizho Tsungdi

미제 맵질 하트 게질레니 글리티 미저 게티니 글리치니스카 런제나실 우슬리림소 룽징가 다왕시든불 런제 삼만 업딕 주제 크로닝 그럼 글리티 오니 전년다 시든 리림 지코즈들 대시 우슬리림아 동원군박 길론 도진 남기 시크리스토누 제네즈 조가 선아서